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하 베디 나파 초 파치마 뷰 누그다 시티포 까므 코나 뷰 야오 코 라쿠즈 오미 으비 티티 뿌자 셰파 자노보 초 티아비 디코 딘조 나니메 자노보 초 도모레 초즈 오푸 오디 티비 스비 티비 키유 키디 티비 디조 나케시 까므 코 치티조 으 헤냐비 부모 빼미 문다 민다 쿠타 즈비 라이즈 야그 야베 치마 코마비 오푸디 디코디샤디 무달레 세위 주임 스미스가티 그지 체비 오히타가 모슈

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하 베디 나빠오 초 빠치마 뷰 누그다 시티포 까먹코 나뷰 야코 라쿠즈 오미 으비 디티 뿌자 셰파 자로보 초 티아비 디코 딘조 나니메 자로보 초 도모레 초 쯔 오푸 오디 티비 스비 티비 키유 키디 티비 디조 나케시 까먹코 시티조 헤냐비 부모 빼미 무다 민다 쿠타 즈비 라이쯔 야그 야베 치마 꼬마비 오푸디 디코티샤티 무다레 세위 주임 스미스가티 그지 체비 오히타 야모슈

0: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
1: 하 베디 나 바오 초 바 치마 뷰 누그다 시티포 까무 코 나뷰 야오 코 라쿠 쯔 오미 으비 디티 뿌자 셰파 자노보 초 티아비 디코 딘조 나니메 자노보 초 도모레 초 쯔 오푸 디 티비 스비 티비 키유 키디 티비 디조 나케시 까무 코 치디조 헤냐비 부모 빼미 무다 미다 쿠타 즈비 라이 쯔 야그 야베 치마 꼬마비 오푸디 디코디샤디 무다레 세위 주임 스미스가티 그지 체비 오히타 야모슈